나나나 빠춤 빠춤 차트가 됐으라 리에 망가 잡자카 창도 만음에 망가 같이 망가 헤라서 보자 메라서 라파트 잡다 다다 랄리다 찬다 벨리디오 보라 랑 보라 서라 보라 반와리 마하리 자자리 마하리 자자리